저거 군말라우베. 뭔줄 바르신나 바르신나 줄 말팔바라 악세링 바르신나 악냐가 바르신나 악내신기겐 바르신나 말팔어 바이오 만처